0: 키스야. 키스야 그거 아니야.
1: 아, 오케이. 아,
0: 오, 헤이드 고맙다.
1: 알겠어요.
2: 강고양 씨.
0: 아, 그러니까.
2: 무슨 소리 강고양 씨.
0: 미안. 미안. 아, 이거 한 번만
1: 잘 걸리는 거 같아.